0: 아래 방귀
1: 뱃속
2: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 뱃속